중시바 바스기 건절나 소마트크레 라다기 타무이 마이케 강드나 티럭리 머붕오부가 이드노 탱라바 아힝기 아키벌레이드나 토럭리 라디카 고주무바 난다기 마차담나

0: ꯒꯅꯤ ꯊꯝꯕꯥꯜꯕꯨ ꯑꯩꯈꯣꯏꯒꯤ ꯖꯥꯇꯤꯒꯤ ꯂꯩ ꯅꯦꯁꯅꯦꯜ ꯐ꯭ꯂꯥꯋꯔ ꯍꯥꯏꯗꯅ ꯂꯩꯔꯝꯂꯤꯕꯁꯦ
1: ꯑꯗꯣ ꯃꯥꯒꯤ ꯀꯔꯝꯕ ꯋꯥꯍꯟ ꯊꯣꯛꯅꯣꯕꯥ ꯊꯝꯕꯥꯜꯕꯨ ꯅꯦꯁꯅꯦꯜ ꯐ꯭ꯂꯥꯋꯔ ꯍꯥꯏꯔꯝꯂꯤꯁꯤꯕꯣ?
0: ꯊꯝꯕꯥꯜ ꯍꯥꯏꯔꯤꯕꯁꯤ ꯏꯁꯣꯔꯒ ꯃꯔꯤ ꯂꯩꯅꯕ ꯑꯃꯗꯤ ꯏꯟꯗꯤꯌꯥꯒꯤ ꯊꯥꯏꯅꯗꯒꯤ ꯂꯩꯔꯛꯂꯕ ꯆꯠꯅꯕꯤ ꯑꯃꯗꯤ ꯙꯔꯃꯒꯤ ꯑꯣꯏꯕ ꯇꯣꯞ ꯇꯣꯞꯄ ꯃꯐꯝ ꯑꯃ ꯀꯟꯗꯨꯅ ꯂꯩꯔꯛꯂꯕ ꯂꯩ ꯑꯃꯅꯤꯀꯣ ꯑꯩꯈꯣꯏꯒꯤ ꯏꯟꯗꯤꯌꯥꯟ ꯀꯜꯆꯔꯗ ꯃꯔꯨꯑꯣꯏꯅ ꯍꯤꯟꯗꯨ ꯂꯥꯏꯅꯤꯡꯗ ꯌꯥꯝꯅ ꯃꯔꯨꯑꯣꯏꯕ ꯁꯔꯨꯛ ꯑꯃ ꯑꯣꯏꯅ ꯂꯧꯅꯔꯛꯏ ꯊꯝꯕꯥꯜꯅ ꯁꯤꯝꯕꯣꯂꯥꯏꯁ ꯇꯧꯔꯤꯕꯁꯤ ꯊꯋꯥꯏꯒ ꯃꯔꯤ ꯂꯩꯅꯕ ꯃꯍꯩ ꯌꯥꯟꯕ ꯃꯉꯥꯜꯒꯤ ꯃꯥꯏꯀꯩꯗ ꯆꯪꯁꯤꯟꯕ ꯂꯜ ꯊꯨꯝ ꯑꯃꯗꯤ ꯂꯧꯁꯤꯡꯕꯨꯅꯤ ꯑꯗꯨꯒ ꯑꯃꯨꯛ ꯁ꯭ꯄꯤꯔꯤꯆꯨꯌꯦꯜ ꯃꯤꯅꯤꯡꯗꯅ ꯊꯝꯕꯥꯜ ꯑꯁꯤ ꯅꯨꯃꯤꯠꯀꯤ ꯃꯉꯥꯜꯗ ꯁꯠꯀꯥꯏꯔꯒ ꯅꯨꯃꯤꯠꯅ ꯃꯌꯨꯝ ꯆꯪꯈ꯭ꯔꯕ ꯃꯇꯝꯗ ꯑꯃꯨꯛ ꯂꯩꯅꯥꯁꯤꯡꯗ ꯎꯝꯁꯤꯟꯈꯤꯕ ꯑꯗꯨꯒ ꯅꯣꯡꯉꯥꯜꯂꯒ ꯅꯨꯃꯤꯠꯀꯤ ꯃꯉꯥꯜ ꯐꯪꯕꯒ ꯑꯃꯨꯛ ꯁꯠꯀꯥꯏꯔꯛꯄꯕꯨ ꯃꯤꯑꯣꯏꯕꯒꯤ ꯄꯨꯟꯁꯤꯅ ꯑꯃꯨꯛ ꯁꯤꯔꯒ ꯍꯤꯡꯒꯠꯂꯛꯄ ꯅꯠꯇ꯭ꯔꯒ ꯑꯃꯨꯛ ꯍꯟꯅ ꯄꯣꯛꯂꯛꯄꯒ ꯃꯔꯤ ꯂꯩꯅꯍꯜꯂꯤꯕꯅꯤ ꯃꯔꯝ ꯑꯁꯤꯗꯒꯤ ꯊꯝꯕꯥꯜꯒꯤ ꯋꯥꯍꯟ ꯊꯣꯛꯁꯦ ꯁꯤꯕꯨ ꯌꯦꯡꯂꯨꯔꯒ ꯊꯝꯕꯥꯜꯕꯨ ꯑꯩꯈꯣꯏꯒꯤ ꯖꯥꯇꯤꯒꯤ ꯂꯩ ꯑꯣꯏꯅ ꯁꯛꯈꯪꯅꯔꯛꯈꯤꯕꯅꯤꯅꯦ
2: ꯕꯕꯥ ꯊꯝꯕꯥꯜꯒꯤ ꯅꯨꯡꯒꯤ ꯋꯥꯍꯟ ꯊꯣꯛꯁꯤꯗꯤ ꯌꯥꯝ ꯐꯖꯩꯅ ꯁꯤꯁꯨ
0: ꯃꯗꯨ ꯈꯛꯇ ꯅꯠꯇꯦꯗꯣ ꯍꯤꯟꯗꯨ ꯐꯤꯂꯣꯖꯣꯐꯤꯗ ꯊꯝꯕꯥꯜ ꯍꯥꯏꯕꯁꯤ ꯇꯥꯏꯕꯪ ꯄꯥꯟꯕꯒꯤ ꯑꯍꯧꯕ ꯑꯃꯗꯤ ꯂꯣꯏꯕ ꯅꯥꯏꯗꯕ ꯑꯗꯨꯒ ꯏꯁꯣꯔꯒꯤ ꯅꯥꯎꯐꯝꯅꯤ ꯍꯥꯏꯅꯁꯨ ꯂꯧꯅꯔꯤꯕꯅꯤ ꯃꯁꯤꯅ ꯃꯔꯝ ꯑꯣꯏꯔꯒ ꯊꯝꯕꯥꯜꯅ ꯄꯨꯟꯁꯤ ꯅꯨꯡꯁꯥꯡꯕ ꯇꯞꯊꯕ ꯑꯃꯗꯤ ꯂꯧꯁꯤꯡꯒꯤ ꯄꯨꯀꯩꯕꯨ ꯐꯣꯡꯗꯣꯛꯏꯕꯅꯤ
1: ꯃꯗꯨ ꯑꯣꯏꯕ ꯇꯥꯏꯕꯕ ꯍꯤꯟꯗꯨꯒꯤ ꯂꯥꯏꯔꯦꯝꯕꯤ ꯂꯥꯏꯔꯦꯝꯕ ꯌꯥꯝꯕ ꯊꯝꯕꯥꯜꯗ ꯂꯣꯏꯅ ꯐꯝꯂꯤꯕꯗꯣ
2: ꯐꯝꯃꯤ
1: ꯊꯝꯕꯥꯜꯗ ꯐꯝꯂꯤꯕꯒꯤ ꯋꯥꯍꯟꯊꯣꯛꯁꯤꯕꯨ ꯃꯁꯤꯔ ꯅꯠꯇ꯭ꯔꯒ ꯀꯔꯤꯒꯤꯅꯣꯕꯥ
0: ꯂꯥꯏꯔꯦꯝꯕꯤ ꯂꯥꯏꯔꯦꯝꯕꯁꯤꯡ ꯑꯗꯨꯅ ꯐꯝꯂꯤꯕ ꯃꯐꯝ ꯅꯠꯇ꯭ꯔꯒ ꯁꯤꯡꯍꯥꯁꯟ ꯍꯥꯏꯒꯗ꯭ꯔ ꯃꯐꯝꯁꯦ ꯑꯇꯤꯌꯥꯗ ꯅꯠꯇ꯭ꯔꯒ ꯑꯇꯣꯞꯄ ꯒ꯭ꯔꯍ ꯑꯃꯗ ꯂꯩꯕ ꯅꯠꯇꯦꯀꯣ ꯃꯗꯨꯗꯤ ꯄꯨꯛꯅꯤꯡꯗ ꯂꯩꯌꯦꯅ ꯍꯥꯏꯕꯅꯤꯀꯣ
2: ꯕꯕꯥ ꯍꯤꯟꯗꯨꯒꯤ ꯂꯥꯏ ꯁꯔꯁꯇꯤꯅ ꯊꯝꯕꯥꯜ ꯑꯉꯧꯕꯗ ꯐꯝꯂꯤꯕꯒꯤ ꯃꯔꯝꯁꯨ ꯂꯩꯕ꯭ꯔꯥꯕ ꯕꯕꯥ ꯃꯥꯗꯤ ꯉꯥꯅꯨ ꯑꯉꯧꯕꯗꯁꯨ ꯐꯝꯗꯥꯏꯅꯦ
0: ꯁꯔꯁꯇꯤ ꯍꯥꯏꯕꯁꯤ ꯃꯍꯩ ꯃꯁꯤꯡꯒꯤ ꯂꯥꯏꯔꯦꯝꯕꯤꯅꯤꯗꯅ ꯑꯗꯨꯅ ꯃꯥꯅ ꯐꯝꯂꯤꯕ ꯊꯝꯕꯥꯜꯗꯨ ꯑꯉꯧꯕ ꯑꯣꯏꯔꯤꯕꯅꯤ ꯊꯝꯕꯥꯜ ꯑꯉꯧꯕꯅ ꯁꯤꯝꯕꯣꯂꯥꯏꯁ ꯇꯧꯔꯤꯕꯁꯤ ꯃꯉꯥꯜ ꯂꯧꯁꯤꯡ ꯑꯃꯗꯤ ꯑꯆꯨꯝꯕ ꯍꯥꯏꯔꯤꯕꯅꯤ
1: ꯑꯗꯨ ꯍꯤꯟꯗꯨꯒꯤ ꯂꯥꯏ ꯂꯛꯁꯃꯤ ꯕꯤꯁꯅꯨ ꯒꯅꯦꯁ ꯕ꯭ꯔꯝꯍ ꯗꯨꯔꯒ ꯊꯝꯕꯥꯜ ꯆꯥꯝꯅꯤꯄꯥꯟ ꯁꯥꯠꯄꯤ ꯑꯉꯥꯡꯕꯗ ꯂꯣꯏ ꯐꯝꯃꯤꯀꯣ
2: ꯐꯝꯕ ꯈꯛꯇ ꯅꯠꯇꯦꯕ ꯃꯈꯣꯏꯗꯁꯨ ꯊꯝꯕꯥꯜꯅ ꯃꯃꯝ ꯍꯦꯛ ꯍꯦꯛ ꯄꯥꯏꯕ ꯊꯦꯡꯅꯩꯕ ꯃꯣꯏ ꯐꯣꯇꯣꯗ
0: ꯑꯗꯨꯅꯤ ꯑꯗꯨꯅꯤ ꯊꯝꯕꯥꯜ ꯍꯥꯏꯕꯁꯤ ꯏꯁꯣꯔꯒ ꯃꯔꯤ ꯂꯩꯅꯕ ꯂꯩꯅꯤ ꯍꯥꯏꯅ ꯍꯥꯏꯔꯤꯕꯅꯤꯀꯣ
1: ꯉꯥꯏꯈꯣꯅꯦ ꯒꯧꯇꯝ ꯕꯨꯗꯗꯤ ꯃꯤ ꯑꯣꯏꯅ ꯄꯣꯛꯂꯝꯕ ꯅꯨꯄꯥꯅꯤ ꯑꯗꯨꯕꯨ ꯃꯥꯒꯤ ꯃꯨꯔꯇꯤ ꯅꯠꯇ꯭ꯔꯒ ꯑꯌꯦꯛꯄ ꯐꯣꯇꯣꯗ ꯃꯔꯛ ꯃꯔꯛꯇ ꯊꯝꯕꯥꯜꯗ ꯐꯝꯕ ꯊꯦꯡꯅꯩ ꯃꯗꯨꯅ ꯑꯃꯨꯛ ꯀꯔꯤ
0: ꯑꯗꯨꯅꯅꯦ ꯃꯗꯨ ꯕꌯ�ꯙ ꯙꯔꯃꯒꯤ ꯊꯥꯖꯅꯕꯗ ꯊꯝꯕꯥꯜ ꯍꯥꯏꯕꯁꯤ ꯑꯁꯦꯡꯕ ꯃꯉꯥꯜ ꯐꯪꯕꯒꯤ ꯂꯝꯕꯤ ꯑꯃꯗꯤ ꯑꯃꯨꯛ ꯍꯟꯅ ꯄꯣꯛꯄꯕꯨ ꯁꯤꯝꯕꯣꯜ ꯑꯣꯏꯅ ꯁꯤꯖꯤꯟꯅꯩꯀꯣ ꯒꯧꯇꯝ ꯕꯨꯗꯗꯤ ꯑꯋꯥꯅ ꯑꯃꯗꯤ ꯄꯨꯛꯅꯤꯡꯒꯤ ꯐꯤꯕꯝꯅ ꯑꯣꯏꯍꯟꯕ ꯃꯇꯧꯗꯒꯤ ꯋꯥꯡꯃꯗ ꯂꯩꯈ꯭ꯔꯕ ꯃꯤꯅꯤ ꯑꯗꯨꯒ ꯃꯍꯥꯛ ꯑꯃꯨꯛ ꯍꯟꯅ ꯄꯣꯛꯂꯛꯈꯤꯒꯅꯤ ꯍꯥꯏꯅ ꯕꯌꯧꯙ ꯙꯔꯃꯗ ꯊꯥꯖꯅꯕꯅ ꯃꯔꯝ ꯑꯣꯏꯗꯨꯅ ꯒꯧꯇꯝ ꯕꯨꯗꯒꯤ ꯃꯨꯔꯇꯤ ꯅꯠꯇ꯭ꯔꯒ ꯑꯌꯦꯛꯄ ꯐꯣꯇꯣꯗꯅꯦ ꯊꯝꯕꯥꯜꯗ ꯐꯝꯍꯜꯂꯤꯕꯅꯤ
1: ꯊꯝꯕꯥꯜꯒꯤ ꯈ꯭ꯋꯥꯏꯗꯒꯤ ꯐꯖꯕ ꯃꯒꯨꯜ ꯑꯃꯅ ꯂꯩꯈꯣꯝ ꯂꯩꯅꯥꯡꯗ ꯍꯧꯖꯔꯕꯁꯨ ꯂꯩꯈꯣꯝ ꯑꯃꯠꯇ ꯄꯛꯇꯅ ꯇꯔꯨ ꯇꯔꯨ ꯂꯩꯕ ꯃꯅꯝꯁꯨ ꯏꯪ ꯏꯪ ꯂꯥꯎꯅ ꯅꯨꯡꯁꯤꯕ ꯑꯁꯤꯅꯤ
0: ꯑꯗꯨꯅꯤꯅꯦ ꯚꯒꯕꯠ ꯒꯤꯇꯥꯗ ꯃꯤꯑꯣꯏꯕꯒꯤ ꯄꯨꯟꯁꯤꯕꯨ ꯊꯝꯕꯥꯜꯒ ꯄꯥꯡꯈꯛ ꯑꯣꯏꯒꯗꯕꯅꯤ ꯍꯥꯏꯅ ꯏꯕꯤꯔꯝꯂꯤꯕꯅꯤ ꯊꯝꯕꯥꯜꯅ ꯏꯁꯣꯔꯗ ꯀꯠꯊꯣꯛꯄꯒꯤ ꯃꯇꯧ ꯊꯝꯅꯥꯗ ꯏꯁꯤꯡ ꯃꯔꯤꯛ ꯑꯃ ꯐꯥꯎꯕ ꯄꯛꯇꯅ ꯂꯩꯕ ꯉꯝꯗꯕ ꯂꯩꯈꯣꯝ ꯑꯃꯗꯤ ꯏꯁꯤꯡꯗꯒꯤ ꯋꯥꯡꯈꯠꯅ ꯐꯖꯈ꯭ꯔꯕ ꯂꯩꯔꯥꯡ ꯊꯝꯕꯥꯜꯅ ꯁꯥꯠꯇꯨꯅ ꯂꯩꯕꯒꯨꯝ ꯑꯩꯈꯣꯏꯒꯤ ꯄꯨꯟꯁꯤꯁꯨ ꯄꯥꯞꯅ ꯁꯣꯛꯍꯜꯂꯣꯏꯗꯕꯅꯤ ꯍꯥꯏꯅ ꯍꯥꯏꯔꯤꯕꯁꯤꯅꯤ
1: ꯑꯌꯥꯗ ꯐꯖꯈ꯭ꯔꯕ ꯑꯁꯦꯡꯅ ꯐꯖꯩ
2: ꯑꯩꯗꯤ ꯊꯝꯕꯥꯜꯁꯦ ꯍꯥꯟꯅ ꯄꯥꯝꯂꯝꯕꯗꯒꯤ ꯑꯃꯨꯛ ꯍꯦꯟꯅ ꯍꯦꯟꯅ ꯁꯨꯝ ꯁꯨꯝ ꯑꯃꯨꯛ ꯄꯥꯡꯈꯠꯂꯛꯀꯗꯧꯔꯤ
1: ꯍꯛꯆꯥꯡꯗ ꯀꯥꯟꯅꯕ ꯃꯆꯜꯁꯨ ꯌꯥꯎꯕ ꯐꯁꯨ ꯐꯖꯕ ꯊꯝꯆꯦꯠ ꯊꯝꯕꯧꯅ ꯍꯥꯎꯔꯤꯕ ꯄꯨꯝꯅꯃꯛꯇꯨꯒꯤ ꯃꯊꯛꯇ ꯃꯥꯒꯤ ꯅꯨꯡꯒꯤ ꯑꯣꯏꯕ ꯋꯥꯍꯟꯊꯣꯛ ꯍꯥꯏꯒꯗ꯭ꯔ ꯃꯥꯅ ꯁꯤꯝꯕꯣꯂꯥꯏꯁ ꯇꯧꯔꯤꯕꯗꯣ ꯃꯗꯨꯗ ꯐꯖꯔꯤꯕ
2: ꯑꯗꯨꯅꯤ ꯑꯩꯅ ꯉꯥꯎꯔꯦ ꯍꯥꯏꯁꯦ
0: ꯐꯔꯦ ꯐꯔꯦ ꯐꯔꯦ ꯑꯩ ꯊꯝꯕꯥꯜ ꯉꯥꯎꯗꯅ ꯂꯩꯔꯅꯨ ꯃꯗꯨꯗꯤ ꯃꯥꯒꯤ ꯙꯔꯃꯒꯤ ꯊꯥꯖꯅꯕꯤ ꯍꯥꯏꯕꯗꯨꯅꯤ ꯅꯣꯏꯅ ꯈꯪꯒꯗꯕꯗꯤ ꯄꯣꯠ ꯈꯨꯗꯤꯡꯒꯤ ꯑꯐꯕ ꯐꯠꯇꯕ ꯂꯩ ꯃꯗꯨ ꯈꯪꯅ ꯃꯐꯝ ꯃꯇꯝ ꯈꯪꯅ ꯁꯤꯖꯤꯟꯅꯒꯗꯕꯅꯤ ꯍꯥꯏꯕꯁꯤꯅꯤꯀꯣ ꯑꯩ ꯋꯥꯔꯤꯁꯤ ꯁ꯭ꯋꯥꯏꯗ ꯂꯣꯏꯁꯤꯜꯂꯁꯤ ꯆꯥꯔ ꯀꯩꯅꯣꯝꯗꯤ ꯊꯛꯈꯤꯁꯤꯗꯅ ꯑꯩꯈꯣꯏꯕꯣ
2: ꯍꯣꯏ ꯍꯣꯏ ꯕꯕꯥ ꯑꯩ ꯂꯣꯜꯂꯛꯑꯒꯦ ꯌꯥꯏꯕꯤ ꯅꯪꯁꯨ ꯆꯥ ꯊꯛꯑꯒ ꯆꯠꯂꯣ ꯑꯩ ꯊꯤꯟꯕꯤꯒꯦ
1: 아이디 탐발기 사오이나 탁가니?
0: 아두디 아이 하잉레나게 아두나 하잉은 다시고
2: 아이는 같이 힐레이 버 탐발시나 강아 간다오이나 타오꼬는디 까나바도 참아나네바
1: 오 아이디네 바바나 레라 아가 오이나 탁자게 마두니 해나네 하우동마리
0: 호이다 호이다 아니 막 타게 핵노래다나 하우잉 폭시고
3: Tabiri, Thambal. Thauramasi, School of Educational Technology, Ibotombi, Institute of Education, MIMIGI, Tingbangaluinana, Sandokchabathauramni. Tabiri Basi, Akashwani Falgi, FM Sangai, Channel Dagini.

0: HIV가 사고는 행리바 미워 신부 한탄의 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인에 따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바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바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막하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라바 미워 신다 따티 따오인에 따오바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나라바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오바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mbigani. Online a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sang laga complaint of Vig. HIV eski maramda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g. Amukka 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1: Matanda Lamfel Yai Fadagi Naurem Richard Malem Kora Umasung Menjor. Mio ising asin thabirakpa SMS amamuk logochiri. Khanbirakliba film Lamba. Saisaklibi Pusparani. Sairingba Yugandhi. Sairangba Gopi. Kudol tamjiri Taminase.

이사이시 단적혀보글루인이나 굿모닝 마니포르기 타우람 란톡쳐바 마당아세다 루센저리 타우람아세다 세로기아비키바마디 타우람 다비리비싱부 타겟바풍독주리 동안동안바 타우람가야 산녹두나 다한저리바시 아가슈아님 펄기 FM 상하이 채널드기니

마탕다 나오보여 메디 사리다 아니 보니 싹미나바 콰이비르네 세이딩바 톰바 탕점네 세랑바 이사이마 묵다메네시 리나 하우라샤누 타이붕 판세다 이바니기 눙시와리세

마탕다 묵다비르시 사다는데는 싹바 엠헤만데는 세이링바 똥마 탕점나 세이랑베세 쿠지세 덤르바니 능온다 능시 쿠돌 오이나

0: 이마.
1: 아, 넣고 이어올래다나. 아, 이봉아 농엔.
2: 눈사.
1: 파무 파무.
2: 야니 눈사.
0: 이마, 짱라모 브라.
1: 람디리다.
0: 바바디 이마.
1: 나코이라 원드레 하이도나. 아쇼아이 파워덩. 이영무게 하이도나 토키바니.
2: 그렇긴 그래 눈사. 밀라우비나 장 하루에드나 호텔다기 나 타보 카등 레키야드나 숨도 수아이도 오라바
1: 아 나봉부 배샤 빵띵띵 한 거노다 마사당 당독 비려버서 언토 오늘만 양크러버지 아니비야마
0: 나시디 닥터 라운 락바다 까리까리 하염게이마
1: 황치치 이 어머 까우까니 하이 오 Nanggi babasu, paisa alay tabaga ngaw do na chalapan niya. Ido ah, kablagom sida.
2: Dumsa.
1: Ima kaisya tauro eh. Yumda, yumda nanabataw siya. Ima, ima yumda pataning eh.
2: Dumsa, idi kapto upay eh. Idi kapto si. Panida, kaisya tauro eh. Pasupagal ay sidi. 미라오비야. 동작이 블랙 그룹스에 그려난 강구라.
0: 강이 에 포지티브니.
2: 아두에디 아이슈 에 포지티브니. 앵원덕이 비라게. 항시 깜나 보기도 레이더 수야하니.
1: 이분 원웅에나.
2: 동사. 마두덕이 아헤미들 카라이르 보수네. 블랙 엑스체인지 더 웨이하니. 아기 마룹신덕이 수 어둠 피한게. 동사 나야 본테고.
1: 이분 원웅에나.
2: 동사.
1: 나오는 빠세 낭덕는 적절함 나바디 파가다바디
2: 동사
1: 인도음자 인도음자 이암나 와해 인도음자기 띵 낭덕 앙비바세 마만 이암나 이암이 마세 빼샤나 레이바소 방도일더보니
2: 야시 동사 보타이러세
1: 인도음자 인도음자기 뿐시다 신방암 나로이다 발라만니
2: 도대체 깜꾸누세 아둠은 건비거노 아이슈 나사구문니
1: 마네 이사 택나람 드라바디 인도음자 이함나 와람가니
0: 아 이마 시대시부 히달로보기 빌비라미로
1: 마네 하나카라 비톡드라바디 마카다나 로타바수 야로로 하이람바니
2: 야니돔사 아이 하이나기 아이 돌롭수 나신동문이 니시다 팡라니 크라싱동은 뱉다오시
1: 농에나
2: 돔사
1: 인돔자기 어와바세 이쇼마나 우드나 이자부 저영오이나 인돈 짜기다 막 타비라라 말해 비마 나봉세 리까이기 나봉 오이라바수 해봄이나봐 나봉이 칸가다바니고
0: 아도 이마 다농인세 탱그네바 바바도 아사바이 바구당 예우게고 다농인 라오 바바 티루시
2: 눈사 아이 뭐
1: 잘라 잘라 이리엔잖아 이음정은 하바 잘루고
2: 호이 눈사 눈사 아이 잘루기게
1: 잘라 잘라
2: 눈사 씨 그래디 파글락 보마리
0: 스칸데다 파글락 이라 파글락 드리라 괜찮은 알범이부 파글락하니 하이베기 농아이브 라이키게드라 칸데 다노잉기 와히케 야두다네 이마나 야암나 갑저부도 아두다 이 이마가 판닝다다나 다노잉지 부토레 이니 쩨트라스 야니 사드슨 바바도 나이르시
2: 라오네 사드동 쩨우시 라오
0: 쩨르곰시 아샤이시 암맘메바 기제
2: 벌짝 크말레 밀라오비야 나시디 나 혼자 가리고 뭐 크라이니 나 샤오거드로
0: 아샤 ꯁꯥꯎꯒꯗꯕꯒ ꯑꯣꯏꯔꯒꯅ ꯍꯦꯛ ꯍꯥꯏꯕꯤꯔꯛꯑꯅꯨ ꯀꯩꯅꯣ, ꯑꯩꯅ ꯁꯥꯎꯅꯤ ꯁꯥꯎꯔꯣꯏ ꯍꯥꯏꯕꯗꯣ ꯗꯥ ꯅꯣꯡꯉꯤꯟꯗꯤ ꯑꯗꯨꯝ ꯈꯪꯉꯝꯃꯅꯤ꯫
2: ꯑꯗꯨꯗꯤ ꯑꯩꯁꯨ ꯍꯥꯏ ꯇꯥꯔꯦ, ꯁꯥꯎꯅꯤꯡꯂꯒ ꯍꯦꯛ ꯁꯥꯎ, ꯁꯥꯎꯅꯤꯡꯗ꯭ꯔꯒ ꯍꯦꯛ ꯇꯣ꯫
0: ꯑꯁ, ꯑꯗꯨꯗꯤ ꯀꯣꯀꯣꯏ ꯍꯥꯏꯔꯛꯎ ꯌꯥꯗ꯭ꯔꯣ?
2: ꯅꯪꯅ ꯁꯦꯠ ꯆꯥꯔꯤꯕ ꯐꯤꯖꯣꯜꯁꯤꯡꯗꯣ ꯃꯗꯨꯒꯤ ꯃꯇꯥꯡꯗꯅꯤ꯫
0: ꯑꯁ, ꯀꯩꯗꯧꯔꯣꯕ, ꯁꯤ ꯁꯦꯠꯂ ꯀꯩꯗꯧꯔꯒꯦ?
2: ꯄꯥꯝꯗꯦ ꯍꯥꯏꯕꯒꯤ ꯋꯥꯅꯤꯗ,
0: ꯅꯨꯄꯤꯅ ꯁꯦꯠ ꯆꯥꯕꯗ ꯌꯥꯝ ꯌꯦꯡꯁꯤꯟꯕ ꯃꯤꯗꯣ ꯗꯥ ꯅꯣꯡꯉꯤꯟꯁꯨ ꯑꯣꯏꯔꯕꯣ?
2: ꯑꯗꯨꯕꯨꯗꯤ ꯑꯣꯏ ꯑꯣꯏꯗꯦ ꯍꯥꯏꯗꯨꯅꯤ,
0: ꯅꯨꯄꯤꯅ ꯈꯣꯡꯒ꯭ꯔꯥꯎ ꯁꯦꯠꯂꯒ ꯁꯥꯎꯕ ꯃꯤꯒꯤ ꯃꯇꯨꯡꯗ ꯋꯥꯊꯤ ꯑꯉꯥꯡꯕ ꯅꯨꯄꯥꯁꯤꯡꯁꯦ ꯌꯥꯝꯃꯥꯏꯅꯗꯦ, ꯐꯅꯦꯛ ꯁꯦꯠꯄꯗꯒꯤꯗꯤꯅꯦ ꯈꯣꯡꯒ꯭ꯔꯥꯎ ꯁꯦꯠꯄꯅ ꯏꯁꯥ ꯌꯥꯡꯕ ꯍꯦꯜꯂꯦ ꯈꯪꯕ꯭ꯔꯣ?
2: ꯍꯣꯏꯅꯦ,
0: ꯊꯕꯛ ꯆꯠꯊꯣꯛ ꯆꯠꯁꯤꯟꯗꯁꯨ ꯅꯨꯡꯉꯥꯏꯕ ꯍꯦꯜꯂꯤꯅꯦꯕꯨꯡꯉꯣ?
2: ꯃꯗꯣ ꯑꯩꯁꯨ ꯂꯣꯏꯅ ꯈꯪꯉꯝꯃꯤ ꯂꯥꯎꯕꯤ, ꯑꯗꯨꯕꯨ ꯃꯐꯝ ꯑꯃꯗꯤ ꯃꯇꯝ ꯌꯦꯡꯂꯒ ꯁꯦꯠ ꯆꯥꯅꯤꯡꯉꯤ, ꯃꯐꯝꯁꯦ ꯍꯣꯁꯄꯤꯇꯥꯜꯅꯤ, ꯃꯣꯗꯦꯜ ꯇꯧꯐꯝꯗꯤ ꯅꯠꯇꯦꯗꯅ? ꯑꯅꯥꯕꯒꯤ ꯁꯦꯕꯥ ꯆꯪꯂꯤꯕ ꯅꯪꯅ ꯈꯣꯡꯒ꯭ꯔꯥꯎ ꯑꯃ ꯁꯦꯠꯂꯒ ꯐꯨꯔꯤꯠ ꯑꯀꯧꯕꯤ ꯑꯅꯤ ꯄꯦꯟ ꯂꯤꯠꯄꯗꯣ ꯃꯗꯨ ꯌꯦꯡꯕ ꯅꯨꯡꯉꯥꯏꯇꯦ ꯍꯥꯏꯕꯒꯤ ꯋꯥꯅꯤꯗ?
0: ꯌꯥꯝ ꯇꯥꯖꯅꯤꯡꯗ꯭ꯔꯦ ꯏꯕꯨꯡꯉꯣ꯫
2: ꯑꯣꯏꯅꯦ, ꯃꯗꯨꯒꯤ ꯃꯊꯛꯇ ꯅꯨꯃꯤꯠꯇ ꯅꯆꯤꯟꯗ ꯁꯪꯒꯤꯠꯂꯤꯕ ꯃꯆꯨꯁꯤꯡꯗꯣ ꯑꯩ ꯄꯥꯝꯗꯦ, ꯌꯥꯝ ꯆꯝꯅ ꯏꯃꯥꯒꯤ ꯁꯦꯕꯥ ꯇꯧꯕꯗꯣ ꯃꯗꯨ ꯇꯧꯍꯟꯅꯤꯡꯉꯤ ꯍꯥꯏꯕꯒꯤ ꯋꯥꯅꯤ꯫
0: ꯗꯥꯅꯣꯏꯟꯒꯤꯁꯤꯗꯤ ꯑꯩꯕꯨ ꯌꯥꯝꯅ ꯏꯊꯛ ꯏꯔꯥꯡ ꯇꯧꯕꯤ, ꯃꯣꯏꯅ ꯎꯕꯒꯤ ꯋꯥꯅꯤꯅꯦ꯫
2: ꯎꯗꯦꯅꯤ, ꯇꯧꯁꯨ ꯇꯧꯗꯦꯕ, ꯅꯪ ꯌꯥꯝ ꯑꯉꯥꯡꯅꯤ, ꯅꯪꯅꯗꯤ ꯈꯪꯖꯗꯕ ꯃꯤꯅꯗꯤ ꯂꯥꯟꯅ ꯈꯟꯈꯤꯗꯕ ꯃꯑꯣꯡ ꯀꯌꯥꯗꯣ ꯑꯩꯅ ꯅꯪꯕꯨ ꯐꯍꯟꯅꯤꯡꯗꯨꯅ ꯇꯥꯛꯄꯅꯦꯕ, ꯁꯥꯎꯔꯕ, ꯅꯪꯅ ꯁꯦꯠ ꯆꯥꯔꯤꯕ ꯃꯤꯠ ꯃꯥꯏꯗ ꯃꯆꯨ ꯁꯪꯂꯤꯕꯗꯨꯒꯤ ꯆꯪꯅꯐꯝꯁꯨꯅꯦ ꯃꯐꯝ ꯌꯥꯝ ꯆꯥꯎꯅ ꯂꯩꯕꯅꯤꯗ, ꯃꯐꯝ ꯃꯇꯝ ꯈꯪꯉꯣ ꯍꯥꯏꯕꯒꯤ ꯋꯥꯅꯦꯕꯅꯤ?
0: ꯍꯩꯈ꯭ꯔꯕꯣꯅꯤ ꯇꯥꯛꯄ?
2: ꯍꯩꯇꯕꯅꯤꯗ, ꯁꯨꯝ ꯍꯥꯏꯕꯒꯤ ꯋꯥꯅꯦꯕ?
0: ꯗꯥꯅꯣꯡꯉꯤ, ꯑꯥꯗ ꯂꯥꯛꯏꯁꯤꯕꯨ ꯑꯩꯈꯣꯏ ꯕꯕꯥ ꯅꯠꯇ꯭ꯔꯣ?
2: ꯍꯣꯏ ꯃꯥꯅꯤ, ꯂꯥꯛꯑꯣ ꯂꯥꯛꯑꯣ, ꯅꯪꯒꯤ ꯑꯍꯤꯡꯆꯥꯅꯕ ꯆꯥꯄꯣꯔꯝ ꯂꯩꯔꯝꯒꯦ, ꯑꯗꯨꯒ ꯑꯃꯨꯛ ꯊꯤꯟꯖꯜꯂꯝꯃꯒ ꯈꯨꯔꯥꯒꯩꯒ ꯍꯥꯏꯈ꯭ꯔꯒꯦꯕ?
0: ꯀꯩ ꯂꯩꯕꯤꯒꯦ ꯍꯥꯏꯅꯣ?
2: ꯅꯪꯅ ꯆꯥꯅꯤꯡꯕ ꯑꯃ

0: 所以呢还是可能一个
1: 嗯可能一个啊是我们弄的差不多是个道一个
0: 嗯东西的可能不太好了吧
1: 嗯可能不太好我们道一
0: 没老别
1: 嗯
0: 那是的喷你起来呢
1: 嗯起来吧
0: 那个没得金板的没事没事不想成年没得说那是点么的唱了这
1: 唱这了吧都
0: 那都个稍微的能够理解一想怎么把梦都那现在把这了
1: 康的把这里了提里了大农人的切了我还得的切比了百万呢
0: 啊都爱的养马拉维吧爱的还被你不给
1: 嗯
0: 那是的该下定呀能下定不买哟
1: 哎呦我的咋的是呀那才大农人的给一买呀妈妈真托起不到
0: 嗯
1: 啊都给一颗哈的那个大农人的咋定不买走
0: 嗯哎呦咋定不买咋个呢都能一说咋定不买的可乐的呢那是的哎呀妈妈老婆能行那是的没得努比呀妈给连着朋友也不想这么多能我的手找不着你要
1: 嗯大农人
0: 嗯
1: 大农人是他说我也不是养孩啊都个阿里不看不是呢养孩
0: 哎哎不
1: 嗯啊都啊都那啥给我的地呢都脱了不得俺家心那的不着的因为妈妈就看你看的妈妈妈的大大的呢养下家的
0: 可以还是哎不养提了不呢
1: 看的看了的都提着一孩子的
0: 啊都那爸的妈妈你的
1: 家家的不我咁落场，你都个巴里边那啥都个，木里不顾住都个。
0: 啊，还没嘞，还没着。
1: 嗯，哎，可能都啊，大农人。
0: 嗯，
1: 那大农人还不米多。
0: 米的个哪呢？
1: 啊，米多，大农人还不多。
0: 米多。
1: 嗯。
0: 米多该得了吧？
1: 아두이미도아두서다농인다우나마삭티브라와
0: 마수아이다우나둠
1: 티바아스아이암탈레에보두디
0: 에이마디에몬드기얌파이얌파이크라드나디얌파그르잔
1: 나이코네아두디무브라ง브라
0: 아마기쿠수시아이기숨만이다
1: 아스아주디야무이네
0: 호이니
1: 바자라마니다농인동떠오르디아씨다농인난하이도크로아이컹나바딸레아이딸레바
0: 컹나비유까이노아이네파기다웨이와님니마디네아싸야바지거잔능나이원다티티숨하이만도다아주해샤오니낙바
1: 아두부와아이네다농인데딱방하이다하진브로
0: 예
1: 다농인부뭉셴잉드로미무르수무나라시레바미레마야쩌우르수쩌우나노보다빡자바서둠레마야암도다농인다디야우야우디하이베와니아두부사우브라
0: 사우디다사우디에바아두가마이더가박채니가리세르가가리마줄리르가자신나가니난크라이곤다우드나
1: 칸디다박다보부박디하이베니채닝바마듬채저우가이노
0: 아두디낭슈아이네파넥세라우하르가세레두디나미나마디엑실라카누하르가엑실라두디디하
1: 아사두부디다농인하이두다셋비베와니가이노
0: 오아두아이네셀루하가낭헤다셀레이두가이기노바아난가밤도둥새로우야더
1: 호이붕어이탁할라만나하이바니하이드나네셋비베와니아두이슈마탁다다농인디아코이뭉기다막다양와비바미니이마게나바드슈다농인나마땡방비이슈비비리드니아두다다농인나하이바아이슈인팜토이나아이나인비베와니가이노
0: 오아두파이해바얌파이해바아두마부아이슈농원다숨흥베와니난가티티하는데도다가이시에짜라가박세가되게해봐도시부캠가르기니하캠가르기봐
1: 사오노바다농인아이슈아두디캉디봐마삭파제바미나세짜라가토락바다파제이하비도디아이슈캉이아디기빡다바미나도토락바다냐빡디하비도서좀캉이봐아두가아티바미다가마인토라가빡자니가마인토라가파제니하비도디아이슈캉디봐
0: 오두난기와칼데수마이토라가빡자니하비도엄땅님문에걸러가하이로합니까
1: 근데미다농인
0: 엄땅님걸러가도왜난봐
1: 어하이디야디하이가디냐
0: 아두네야봐아두네야봐엄땅님걸러가하이로오봐
1: 아한가모루복하이비마주다아두헬렐루아싸대는파자니
0: 그 그림 수업아 한가마루 보카이비야.
1: 응, 한가마루 보카이비. 아두나 들어가나냐? 살롱왕 마수도 아들리루고.
0: 그 살롱왕 마수아.
1: 응, 나농인 아이장에게 이만한 애 까짜 크게는 애고 티티로 말. 아이장에.
2: 아이 미러비야. 아이 나코네. 서민다시.
0: 그림 수업아. 뭔 우지 아이브도 뭐? 한가마루 보카이비.

0: Milobi. Milobi. Milobi 씨. Please. Say. 엄청나게 고세. Say. 엄청나게 고해 봐. Please.
1: 까이노.
0: 아이게 다 뭐냐 하는 리바. 와 이게 야세. 얌라인 하여 하여도 보대 아이감들. 아이게 다 뭐랑 미국 가서 늘래비요.
1: 씨. 에이 하이게 하이노. 사살 하이로. 남아야 안 갈래. 내 사실 진짜로 불어.
0: 어둠 너 클럽에서 꽈야 돼. 아이씨오. 아이게 다 오늘 합리브네. 범우씨. 내 학당 오래봤어. 나 비밀터 두고 범다. 범우씨. 전화볼 때 당답이게.
1: 아씨 아니세. 아이 좀 당대자게.
0: 민호비. 난 컨디. 너 씹으세. 야 뭐해. 낭수 눈심어서 강남러버디 다시나 와버시 강남거다버니
1: 하게도 뭐 와도 어디나 로이로브러
0: 로이들이 이놈자 감독이 그래 팔어버러
1: 팔에 장아가 항버딩가 멀어이네 나라 레이로버니나
0: 이라 아이부 아이부 이라 레이바 밀라오비
1: 다농인 주마는 파미나버시 아이밤디 민 우르가 수파자디 다농이나 코이 몽기다 막다 와비 바까야도 아두길라 만디 분시기 또래 아두부 아이나 칼루이 미오이 바 아마 와이나 미오이 바게 민웅 시두다 다농이나 와비 바니에나 사두가 다농인디 아이부 팡나라 막이다 막 뿜나 막세 딱 신나바 딱 와르메
0: 민오비 탕 먹나 탕 먹나 이기 눈 씹어보 아둠나 알타 한 바디 각한 거라 낭 랑가니 낭 쇼든 랑가니 to me.

더블리 땅탁나이 드바이보 능기 사택부 마호사 고비라이린디나 이카이제리 눙시나다바 깔락나발라이따바 마팜 아마다 춤탕 마콩 티두나 농탕 자고이잉두나 능기 아와바 분시 와리드기 나타이나 라브나 까다이드노마

마탕덤 로코짜리 왕마 왕마 필무스테기 연천범 빌라시니 데비는 석바 레호타범 시암순들 설마나 세랭바 아이범 시암승나 세랑비서이

마탕 담국다 비렸으이 봄블라스 필마스터기 부스파라니나 석바 나렌드라니 옴바나 세랭바 서골챔티젠드라나 세랑비스이

0: 허이마, 이마, 니네디.
1: 이히, 허겄지 말이니, 우디네 아이보아.
0: 예, 허시보 허겄지 봐. 아이는거랑 하잉 아육라이 덕비오 하이키바네.
1: 오, 마이 허겄자라 니세, 샤디 마이 목파니. 나니에 토록등에 달라이릭도 바바 하우로.
0: 달리가쇼, 아이디 니네가 밤이나 두이네.
1: 이씨, 가다 가다. 낭낭 강대 하이브도 가다 이노 이행은 치세.
0: 시대라이래 니네. 사오직 마야미에 있어 시대기.
1: 오오 강이 강이 모킥 니는 시대야.
0: 허이네네 모킥네.
1: 아 한바다 아이익바싱 시대 하니 영어. 거 이익이바 시다 사마칼다룩 야오리. 거 마칼다룩시 용대 욕바 상악다니.
0: 아
1: 마쿠이시부 용차 하이라가 강네. 아 한바기 사시나 가리사노 하이로 하로.
0: 이스 이라이 라이나 시디야 시디야 하우동네 아쿠이기 수레이드디 하우동 하이바사 시부 케이케이 가나바 타박도 오기니냐
1: 영어 아쿠이 미요이 바기 염다 자나 탁나바 하와이 정와 얌탐이더나
0: 아
1: 마도 우시나 징바 지바가야나 직탓두나 자톡두나 망한바도 마도부 하우동나 감한디 거 마쿠이부 하우동나 아목 파르가 자투이 우지시 낭수 강드라네 아두나네 홍동래라 디우지 장방암데 나하이나리지 마포기 탐자리바 포칭 아마가다 토카다바다기 홍동나 깔래
0: 아두가 아니수바시나 후이니과 후이디가이가네 니네야 후이기 말암다수 칼하이비요
1: 후이디네 야암나 까나바 유음도 욕바샤니 마디 마포야암나 닝이 아행농틀나이다나 마포기 유음 낙세리 아이나 쿠트나 남리바 차치 가리샤노
0: 아 신하고 산네
1: 좀매 낭나 강자바 산하이바 차식이 말합니다 카라하유네
0: 아니고 산하이바시 용다욕바 얌나 가나바사니
1: 아니
0: 산아몸나 상곰비
1: very good
0: 상곰디 미회바나 얌나 밤나 탁네 학상다수 얌나 가나바비 창고음다기 하우라하우라바 아짜보사네
1: 주미
0: 아다기고 산마우나 공우 베 두금바수두네이도 아다기 사루나과 군담사네
1: Very good
0: 산아몸다나테 라바수양가네
1: 가네
0: 산라바나 산포트코이네
1: 코이네 마탕기둠 하이로 하이로하이로 마탕기모 하이로
0: 시슈캉이나 이로이니 이로이
1: 이씨 양캉이니면 생강제
0: 이로이 라바수 로코이네이 산금나 이로이수 얌나 까나바사니 이로이기 산금수 학상다 까나바보니
1: Very good
0: 이로이 마운기 콩옵 백 누피나 파이나바 아데기디 누파나 파이나바수 아둠투네이
1: Very good
0: 어스 까나바야미야미다 아두가과 마지슈가네
1: 미에베니냐
0: 이로이기 마사다기 까나바얌 방금이냐
1: Very good, very good 마탕디 망아초바사 영우 아이기 쿠나나미바시 캉브라 하유
0: 캉에 사골네
1: 아도 사골기 말합니다 캉바카라무 하이로드나
0: 사골기디 캉디다 니니오이나 하이비요
1: 아두디 아이 하이라게 낭따로고 영우 사골 하이브세 미오이브나 똥두나 람마마다기 람마마다 잣바다 시지나라미 마코이세 볼룸부부다 시지네 사골기 상라바 삼동나 파자바도 마두슈 미오이브나 히람가야다 시지네
0: 다룩수바시디 하맹이니네
1: 하맹이니 하맹 하맹 하이바 융차 시슈 미오이브다 얌깐나바사니 하맹기 상고음디 미오이브기 학장다 까나바 얌삐 람 카라다디 하멩기 샤시 얌밤나 자네 머니부르수 돔 하멩시 자네고 하멩기 마샤세 까나바나나메 아시바 학장 마두기 마샤두데기 모운로위 마두데기 파자파자라바 재킷 두피 콩나징 마샤네
0: 염데 욕바 사카라기 디로이리니냐
1: 오 누르디 낭 라릭이행드나 사생두기 마밍동도 하이롬니
0: 허이니네 아한바다고 하우동 아니수바다 후이 아홈수바다나 산 마리수바다나 이로이 망아수바다나 사골 다룩수바다나 하메
1: 좀해 좀해 얌하이래 얌하이래 아두디 마탕시디 yumda yokpok shiki maramda amuk yeng asiko. Yengo ahan bagi she aigi kutna nami she she khangmura. Ha? Hai hai.
0: Khangye yen ne sidi.
1: Yen labani amumni hai basidi karmaina khangani. Hai hai.
0: Is irai laina dudia. Labanane wangi masak phajai adagidi matok sangi mamai syam phajai adagidi matusu sangna sangna pali
1: very good
0: makhau dasu angang ba matok kumba do amom dagi khara sangna pali
1: very good yamsum mene adudi mathangi sina
0: nganu
1: jamme adu nganu labaga amom gati karmane hena phajai
0: Labanen Pazay.
1: So me? Chao Pusu Laban Heli, Natra. Labaging Akshamda, Langtrik Langna Pajaba, Asangbama Chu Sing Hoi. Nganu Shu Yen Shu, Miwe Benayam, Napam Nazani, Janadra.
0: Ninia, Matangi Sisunganune, Tu, Om Subasiung, eh?
1: Ani Subanganu Siga, Ahum Subasiga, Manada Bakarikari Yawi. Yangune ta hairo duga
0: ahum subagi sinane phaja bahele mangak su sangi masani pali su su yeng bade am phajai ngo
1: manada baduna magi maming su nganu dang haiba yatre nganu ka nga haiba to asini khanga ba aduga yengo mari subachi de nang khangbre yangune
0: Kangen ini ya, asyik di kuno ne.
1: Cumi.
0: Tu, aku gini ya, awang dah lari ba sanggoi macam asyik matang tak tung lise.
1: Aku ini na uri ba kuno cing-cing orang ngau dera.
0: Ngau ini ne.
1: Ado, ngau dera ba atai baju maya mama sulai ko.
0: Mengasuh ba ucik asyik di, kau ucik nu siwa.
1: Kangdra, nganggu tenawa kangdra ne, tenawa ne apa.
0: Oh, nisinge, nene nang Hawaii ju yang bapu bida na, adu dale hau badu ni kuah.
1: Mane.
0: Masa asang ba, adagi mataki macin do kon terap tau ba, yang pasa bado, adagi tiye kain nak kong bado.
1: Very good, yang hai re ne. Tena wa hai ba ucek she, miwai bane yu aga mirol tambi ba yai, mi dong lu wangang ba yai hai ya ba.
0: Eh, asang bai ra. Yang tanding eh, tena wana wangang bodo ide.
1: Ngaiko, yang awak makan sate si, matang kita taruk subuh si di kampre yang awak.
0: Nenek, sigi ujek si di kampre bo, kau tak piu ba?
1: Masih gigi ujek si, maina haina kaui.
0: Oh.
1: Masu, mina yo aga mirol tambi bayar ba ujek ni, tena wata una ko. Aiko ini na nek kangi ba cah ujek singce, yumda yok pasha makhl ngak tani ko. Hoje iban ini na ina kiri do, yumda yok tabal lam laki cah ujek keras yomu yeng si ko.
0: Hoi ni ne?
1: Engo, adude ahan bata, engo aiki kutna nami si kangura, ha, sije, sekshane yangu ne, kangure engo.
0: Mali ni ne? Jauh budi, yang jauh bu mali itu ka.
1: Yang o, masih lombok hai betul ni, ka. Makoi si yum de yuk nari ba, ok hai betul degi kara muktong ali ka. Lamlak telai ba, ma panggil kan baca ni, lombok si. Lombok oira basu yum de loi ba, ok oira basu mioi bana yam na pam na cane. Ok singa si mioi bana paraga yuan duna cendan lombi show tu mui ni ka.
0: Nenek, matangi sedi aikangi, tebane.
1: Cumi. Tebagi mamitce, magi makoki nakal depali. Adu nama ramu raga teba singce, magi akoi ba mang tung yet oi loi nu uba pangi ko. Masina mabu paga dabagi lak pasinga do, teba sina irai nu uba ngami. Adu na masha kanjana ba cak uba pambi oi. Matangi sidi yam sati basani kangbra hayo.
0: Kangeni ne, kai ne. Kai sidi ko ai diang kisei bo.
1: Ado kai gi maramda mu khara mu hayo dana.
0: Kai gi maramda di yam khangde. Masya, sahing jaba, misu jaba, yam sati basi bane.
1: Jumi.
0: Atai di ni ne wen tak piyo.
1: Ai koi gi lebak Manipur dasu kai makhal khara lai ko. Ado bo India ki maming chatpa kai di Bengal Tiger haraga maming chali.
0: Mari suba si dikhange kwak ni kwak. Kwak ki maram da su khara hai biyo ni ne.
1: Hai ke ka. 하이나 하이바다레 아 마담 크라기 마망데디 마니포르다 꽉 야나 레라미고 허릭디 마니포르다 꽉시 우바부 수팡무팡드레네 콩바시 따따 키드레다마세 인디아기 마파 마얌바데디 꽉레 아 아삼다 꽉 마랑 까이네레 아 꽉 하이바우식세 마추 무이 콩바다 얌네 약네 약나 콩이 아뿜바 사둠 짝 찡 하와이나 찡바 얌나 빰나 짜이 아두디 마탕게 무하이러
0: 마탕게 스나꼬 우럭네 에 아이디 우럭 우레 니네낭 하무 꼬이바부 비바다냐 라부키 빠따레 헤오보도
1: 쩨미
0: 산이게 마낭간다가 똥아가 누아이나 사나다나레 헤오보도 얌무 시바니가
1: 까야다나니 메익 시익나 시익나 닝싱아가 레라미미 얌파이 베리 굿 베리 굿 우럭시 lam ayam bata pangi ma di nga na nam na chai
0: taruk su bo che sin na loi rin ne
1: o loi ra ba
0: tu sina wa hong ne ma tu ga loi na phan do ga lei se yeng ni ni ne ha za ra
1: yam ba za ba ni a ado wa hang ma hang ge la ri si de ye ba wa hong si la bra amom la
0: os ni ne ai di khong de bo
1: adu de ha ra ge ko matu ga ga yam na phandu ga jagoi chap gi mawong de lai ri ba se sina ne wa hong la ba ni adu ga wa hong amom di la ba ga mana de ma di mamai shang na pan de la ba na ma chak pa ja ba yam he le la ba na phandu rak li ba pha ja ba ma chu sing che ma gi mamai ni india gi ma phong khara da wa hong phangi adupo rajasthan hairi balam adudana yamna marang kaina phangi na na khangba yumda loiba sa manga gi maming hairo
0: hui howdo chan iroi adagi hame
1: chome chome yumda loiba uchek ahum aduga lamda laiba uchek ani cha ani gi maming hairo
0: yumda lai bo chek na ko yen nganu khunu aduga lamda lai bo chek na kwa wa ho adagi lamla ki sa ani gi maming na ne lamo adagi kai
1: very good very good ato ngasi gi dilo chale sik ko
0: oi ni ne
1: sak cha na ba mung tau ru da sik ko

상하이 세넬 대게 돕나 마다 미사 이다비리 마탕다 물 안 톡저리 KSIS 비컴 아디티아나 석바 니런전 우섬나 세링바 마다 미사 이마

0: 그 모름네 아 이 좀 빠르면 동네 봐.
1: 제 군참
0: 길에. 하오 이사 아니쇼 아니쇼 뭐니 아니쇼 맞다 맞다 이제 빠 야이마세 되게 맞다. 다 케케기 마이네 케케 와행 방게.

이사이시 다한 자 개발론에 능가 시기는 디 굴리브링 마니포르 다돔나 텔레폰 기 쿠탄 칸비르코 다비닝 바 마니포리 필름 세일란 톡사바 루신자리 누미당의 더름 빠링 부비리바 인지니어 싱디 이롬 산타 마디 엔드렘 밤수르 듀티 룸 매니지먼트 라이비리 베 공캄 럭스미 마디 더름 난 톡사리 바동기 탐 파마니 루크람나 푸나마 푸타가 자리 허지 누미당이 풍마 벌 따레 마니포리다 바우 다비르시

메가헐스 아마가 홈 다치미 망하다 산독자리바 아가시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지낸다 아돈 마클 마텔 더름싱 따비리 하우질란 독자리 와클 아마디 이셰이

이마나 아항바 마펌 미오이까야 마룽기 아호바 멘컷뻥암이 이마마하키 마펌부디 가나마타나 멘컷뻥암로이 이마부레이르바디 아왓빌릭드바구마니 와자락바 자히까야까야 따키바 후망까야까야 따키바 신타키바 비랑까야까야 나사싱기다막 가리카람나 이마낭기 더위만부 우쩌그니 가톡락키바니 마사오이 바이쿠이기다막 분식이 누가이바 미쿱까야 다이방 콩쳇 까이드나바 타도올키바다이 눙시라바 팔림 반타우기 마사이곤수

이세의 시글로네나 나시교인에디 와칼레마디 이세의 란톡자바 마당하실로 신자리 나시길로 컷자키바 사이삭바마디 세이링바싱디 헤이마 뽕나 펌남담 아한보이나 구돌도우자키바 이세이 노마이템 바하리기 콘젤다 딜립 맹범나 세이링바 이세이니 아니시부 구돌도다 컷자키바 로이비싱상 나봄시대기 사이삭키바 와리범 구마르 쿠만자 세이링바 응옴자 칭케이 아홈수베 이세이 이마기 랑린 Nung Sibi. Soro Kabam Umoni Konjelda Kaidem Imona Seding Bisini. Marisubei Sei Ningon Sinta Tung Inna. Seisakibi Haikam Subashini Devi Seding Ba Sri Loken. Marisubei Sei Ngakpigani Mangasubei Sei Pari Mani Mamana. Seisakiba Bokul Makong Imo Sharma Seding Ba Bijayanta Kumar Sharma.아로베네 란톡세기 비세이 마이범 헴베기 콘젤다 라메소닝 톡자나 세링 비세니 다비리바시 아카스바니 팔기 FM 상하이 신엘 덕이니

정세기 아니 슈버크돌 들려고처리 매작 필름 시대기 군락범 조이고 말은 어디 사람금 대블라 아니기 본부 건질다 라즈만이 군장 번아 세링바 노마이템 파리는 세량 배시.

만나대기나 좀 건질다 길러시다비 기부글루나 아까시반 임팔기 상하이 진일기 토름찬 독서바 나시기디 마당하시를 신자리 하잉 줄라이기 땅 따라따룩 잉리싱은이가 군따룩 사골세 누밋 잉엔기 니니반바 사갑달리싱어마가 사마펄 니푸니판 누밋의 시기 농아리바 토름계약을루나도 뭉아이지름기 나시기디 목터디 따비리바 푸나오김품대기 가이네야 탁니자리 비네비르시 Jai Hind.